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5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거래 개시 직후부터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확산되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거래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6만 5천엔 선에 올라섰습니다. 상승폭은 한때 2천엔 이상 확대됐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투 종결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된 점이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주가 상승 흐름에 따라 하이테크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면서 하지만 이란 정세와 관련된 협상 행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도쿄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과열되고 있어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혀온 전투 종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담당한 대표단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24일 밤 늦게 전투 종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SNS에서 협상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는 대표단에게 시간이 우리 편인 만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염두에 두고 봉쇄 조치는 합의가 성립되고 서명을 마칠 때까지 전면 유지된다. 양측은 시간을 들여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시간으로 25일 새벽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최종 조정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24일 이란 정세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자세와 협상의 향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0: 미국의 복수 매체가 24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합의에는 며칠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4일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24일 안에 이란과의 합의가 성립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측 승인에 며칠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며칠 내에 합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는 한편 합의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함께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처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로 이 정부 관계자는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관 있는 타스님 통신이 24일 미국과의 합의와 관련해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를 포함한 일부 항목에 대한 미국 측 방해가 현 시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가해져 4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사용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비디오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미사일 90발과 무인기 600대를 사용해 공격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보내온 영상에서는 미사일이 착탄해 격렬한 폭발음과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SNS에서 키이우에서 두 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키이우 주에서도 두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키이우 주 내의 도시를 겨냥하는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사용했다며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민간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오레슈니크 등을 사용해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오는 2월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 H3 로켓 6호기 기체가 24일 보도 관계자에게 공개됐습니다. H3 로켓 6호기는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발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6호기는 보조 로켓을 사용하지 않는 30형태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기로 로켓 제1단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주엔진이 종래보다 한 기 많은 3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보조 로켓을 장착하지 않은 채 대형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한 사례가 없어 이번이 첫 시도입니다. H3 로켓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8호기 발사 실패 후 작사가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한 뒤 오는 6월 10일 발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발사에 실패한 뒤 첫 발사에 새로운 형태의 시험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아리타 마코토 작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보조 로켓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가장 심플한 형태로 가격도 억제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사용하기 수월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패해서 재개할 수 있는 소중한 발사가 되는 만큼 넘어야 할 장벽은 높지만 어떻게든 성공시켜 H3 로켓을 사업 궤도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인기 성우 쯔다 켄지로 씨가 생성형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동영상이 투고됐다며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기 성우이자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쯔다 켄지로 씨입니다. 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1월 기소 시점까지 틱톡 계정을 소지한 인물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쯔다 씨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를 모방한 내레이션이 달린 동영상을 적어도 188개 투고했습니다. 쯔다 씨 측은 동영상의 음성은 자신의 목소리로 오인시키는 것으로 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 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운영사에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사 측은 지금까지 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에서 싸울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동영상 음성은 일반적인 남성의 목소리이며 게시자는 친구의 목소리를 생성형 AI에게 학습시켰다고 사이트에 명기하고 있어 쯔다 씨의 목소리로 혼동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퍼블리시티 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관해서는 성우의 목소리 등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무성이 지난달 전문가 검토

회를 열어 어떤 경우에 권리 침해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오야?
5: 大丈夫? 顔が 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袋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

0: 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